0: 또다시어떡어다
1: 지랑
0: 좋아요좋아요따르메
2: 좋아요나마리아테기다르기다진주씨쉬세요지레강교회니크루하드다하이